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일성이 요첩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요첩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곡송교당 평타원 김흥선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군종의 시간.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이제 하루 이틀 신선해져도 여름 같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7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더위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피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일 테니까요. 올 여름 더위는 잘 피하고 건강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굳게 다짐해볼까요? 7월 4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온앤오프 여름 속.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7월 4일 군동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더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순 없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요령껏 잘 피하는 게 방법일 텐데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돼 있잖아요. 군에 계신 장병분들 모두 건강하게 나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정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정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군종교구 사무국에 계신 강동현 교무님 만나볼게요. 빌리와 윤종신이 함께했습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이어서 에이션의 노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두 곡 듣고 올게요.

0: 너네 돈 있냐?
1: 없어요.
2: 지금 군정은 우리 군정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군정교구 사무국에 계신 강동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군정교구 사무국에 있는 강동현 교무입니다.
2: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3: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어느덧 올해의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졌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교무님 말씀처럼 새로운 계획이나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구 사무국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하나씩 전해주실까요?
3: 네, 최근에 군정교구에서는 감찰원 감사와 함께 조직진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찰원 감사의 큰 의미는 군정교구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잘된 점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함께 논의하고 또 지원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또 교구 차원에서의 점검하는 일입니다.
2: 네,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조직진단조사는 원기 111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었고 군정교무 총 19명 중에 16명이 응답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정교구장, 군정사무국장 등 주요 지휘자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원기 110년, 네, 작년이죠. 교정지도 자료와 비교해서 실제 군정교구가 어떤 점에서 나아졌고 어떤 점을 더 살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 네, 그러면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3: 네,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정교구는 재정운영과 공법체계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보였고요. 특히 교분의 재정안정화와 내규정비, 공법에 따른 운영, 현장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군정교구가 지난 시간 동안 어렵고 복잡한 여건 속에서도 교구의 운영에 기본틀을 잘 세우고 재정과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이 결과입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3: 네,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보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군정교구가 더 발전하고 이 발전이 실제 군 장병들에게 많은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군 장병들을 만나는 군 교화자에 대한 세정 살핌, 다시 말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이 군 교화자들이 어떤 형태로 현장에서 군 장병들과 또 함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정책의 공유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런 방법들을 더욱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 교화자, 다시 말해서 장병들을 살피는 우리 군종 교무님들은 교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일은 곧 사람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 제도가 사람을 살피고 현장을 도두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2: 네, 제도가 사람을 살피고 현장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상적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교무님께서 좀 생각하신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잘된 점 또한 이제 잘못된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높고 낮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군정교구 구성원들이 군교화의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보람은 어디에서 느끼며 또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돌봄과 또 함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감찰원 감사와 조직진단조사는 군정교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 간다면 군정교구는 더 신뢰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장병들을 만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화 공동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원불교 군종교구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게 될까요?
3: 네, 이번 감사와 조직 진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데요. 네, 저희가 늘 발전시켰던 재정 안정화와 또 제도의 정착 위에 이제는 구성원들을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또 비전을 더 쉽게 나누는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더욱더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고 또 그 형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2: 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교무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3: 네, 그렇습니다. 감찰원 감사와 조직진단은 군종교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죠. 군종교구가 더 건강해야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은 더 잘 섬길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교화 중심에는 언제나 장병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이 없다면 팥이 안 들어있는 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군종교구는 우리 군장병들의 마음을 쉬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조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도 2026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길 염원해봅니다.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새로운 감사, 새로운 깨침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내온 6개월의 감사와 깨침의 소중함으로 되새기고 앞으로의 6개월은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깨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2: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감사와 깨침의 소중함을 알고 새로운 감사와 깨침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3: 네. 새로운 시작, 혼자가 아니라 원불교가 함께 걷는다는 마음을 담아 이적에 같이 걸을까 신청합니다.
2: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군종교구 사무국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군종교구 사무국에 계신 강동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다비치 타임캡슐, 윤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올게요.

김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적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baby.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이나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캐치캐치.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송재혁 교도님의 글, 경계는 나를 키우는 스승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평소보다 업무가 밀려 몸과 마음이 몹시 분주한 날이었다. 그때 한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겠지만 그날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밀어 올랐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고객에게 똑같이 날카로운 말투로 화를 내고 말았다. 순식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 불편해하는 고객의 표정을 보며 아차 싶었다. 그렇게 고객을 돌려보낸 뒤 마음이 죄책감과 후회로 몹시 괴로웠다. 퇴근 후 마음 공부 일기를 펼쳤다.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선 멈춤을 실행하며 깊은 호흡을 냈다. 그때 교무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번에 화를 내는 것이 수만 겁의 공덕을 태워버린다는 내용과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으로 알라는 가르침이 가슴을 울렸다. 본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여 화가 없는 것인데 내가 옳다는 생각과 바쁘다는 핑계에 사로잡혀 분별심을 냈음을 깨달았다. 그 고객은 사실 나의 참을성과 공부 정도를 시험하러 온 역행보살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본성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을 조금씩 걷어내 보았다. 만약 그때 내가 단 3초만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경계를 대조했더라면 어땠을까?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유사한 경계가 오면 우선 입을 닫고 마음속으로 이론상을 그리며 마음의 온도를 1도 낮춘 뒤에 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대의 거친 말이 마음이라는 거울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처럼 다 흡수해버리는 공부를 하겠노라 결심했다. 이번 일을 통해 경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법문을 온몸으로 배웠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가장 치열한 솜방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덕분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정했다. 첫째, 경계가 올 때 일단 멈추는 것이다. 화가 나려는 순간 입을 닫고 숨 한 번을 크게 쉬고자 한다. 둘째, 그렇게 번뇌가 가라앉은 자리에 원래의 맑은 정신이 온전함을 채운다. 셋째,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법신불 사안의 뜻에 맞는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일터와 가정에서 꾸준히 연습하여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녹여내는 공부인이 되고자 한다.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 공부의 길로 이끌어주는 교무님, 그리고 늘 든든한 거울이 되어주는 도반들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송재혁 교도님의 글, 경계는 나를 키우는 스승을 함께했습니다. 한동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이걸 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송재혁 교도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방법, 경계가 올 때 일단 멈추고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온전함을 채워서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행동에 옮기기, 이 세 가지 방법 그대로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제이레빗의 노래입니다. 웃으며 넘길래 듣고 올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3사단 백골교당은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의 의무와 더불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건강한 군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3군본부 계룡대 교당은 익산성지 순례를 통해 불법연구의 도덕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고 대종사님과 선진님들께서 공부와 훈련을 비롯해 사업하신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과 몸을 기를 수 있도록 매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영육상전 마음공부를 하는 한편 쉼이 필요한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명상 강의와 싱잉볼 소리 명상, 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쉼 공작소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분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타우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연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WBS 원원방송 심쿵 2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시죠?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8970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2시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조화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Trot으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힙곡 도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근데 뭐 먹노?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에어컨 조절 레버에는 실내 순환용과 외부 공기 유입용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내부 순환으로 유지하게 되면 외부 공기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 안이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외부 공기 유입적으로 레버를 조작하고 가끔은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오래 계속되면 머리도 아프고 아이들은 감기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방향도 적절히 조정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차창에 기미 서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에어컨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제거되지만 춥죠. 이럴 때는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켜면 됩니다. 온도를 따뜻한 쪽으로 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습기 제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임서림을 방지하고 시야장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찰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심쿵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내시 3부입니다.

0: of the girl's work?
1: What? What?
0: It's just like...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러므로 예의 시련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주의해야 하나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언젠가는 활짝 필 사랑의 꽃봉투, 밝은 태양 솟아오를 그날을 위하여 싱그러운 꿈을 안고 꿋꿋하게 살아가자고 당신은 말했어요. 아, 가슴 부푸는 그날을 기다리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아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김종의 시간.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이제 하루 이틀 신선해져도 여름 같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7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더위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피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일 테니까요. 올 여름 더위는 잘 피하고 건강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굳게 다짐해볼까요? 7월 4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온앤오프 여름 속.

7월 4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더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순 없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요령껏 잘 피하는 게 방법일 텐데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돼 있잖아요. 군에 계신 장병분들 모두 건강하게 나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군종교구 사무국에 계신 강동현 교무님 만나볼게요. 빌리와 윤종신이 함께했습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이어서 에이션의 노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두 곡 듣고 올게요.

0: 그런데 돈 있냐?
1: 없어요.
2: 지금 군정은 우리 군정기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군정교구 사무국에 계신 강동현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군정교구 사무국에 있는 강동현 교무입니다.
2: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3: 네, 덕분에 잘 지냈고요. 어느덧 올해의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졌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교무님 말씀처럼 새로운 계획이나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구 사무국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하나씩 전해주실까요?
3: 네, 최근에 군정교구에서는 감찰원 감사와 함께 조직진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찰원 감사의 큰 의미는 군정교구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잘된 점은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함께 논의하고 또 지원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또 교구 차원에서의

0: 어떤 점에서 나아졌고 어떤 점을 더 살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0: 네.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종 교군은 재정 운영과 공법 체계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보였고요. 특히 교군의 재정 안정화와 내규정비, 공법에 따른 운영, 현장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군종 교구가 지난 시간 동안 어렵고 복잡한 여건 속에서도 교구의 운영에 기본 틀을 잘 세우고 재정과 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이 결과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0: 네,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보완할 부분들은 앞으로 군종 교구가 더 발전하고 이 발전이 실제 군 장병들에게 많은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군 장병들을 만나는 군 교화자에 대한 세정 살핌, 다시 말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이 군 교화자들이 어떤 형태로 현장에서 군 장병들과 또 함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정책의 공유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런 방법들을 더욱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 교화자, 다시 말해서 장병들을 살피는 우리 군종 교무님들은 교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일은 곧 사람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 제도가 사람을 살피고 현장을 도두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1: 네, 제도가 사람을 살피고 현장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상적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교무님께서 좀 생각하신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잘된 점 또한 이제 잘못된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높고 낮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군종교구 구성원들이 군교화의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보람은 어디에서 느끼며 또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돌봄과 또 함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감찰원 감사와 조직진단 조사는 군종교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저희들의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 간다면 군종교구는 더 신뢰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장병들을 만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화 공동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원불교 군종교구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게 될까요?
0: 네, 이번 감사와 조직진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데요. 네, 저희가 늘 발전시켰던 재정 안정화와 또 제도의 정착 위에 이제는 구성원들을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또 비전을 더 쉽게 나누는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더욱더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고 또 그 형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1: 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교무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감찰원 감사와 조직진단은 군종교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죠. 군종교구가 더 건강해야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은 더 잘 섬길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교화 중심에는 언제나 장병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이 없다면 팥이 안 들어있는 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군종교구는 우리 군 장병들의 마음을 쉬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조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도 2026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길 염원해 봅니다.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새로운 감사, 새로운 깨침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내온 6개월 후에 감사와 깨침의 소중함으로 되새기고 앞으로의 6개월은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깨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1: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0: 감사와 깨침의 소중함을 알고 새로운 감사와 깨침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1: 네. 새로운 시작, 혼자가 아니라 원빌조가 함께 걷는다는 마음을 담아 이적에 같이 걸을까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군종교구 사무국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군종교구 사무국에 계신 강동현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다비치 타임캡슐, 윤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올게요.

조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적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baby.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이나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캐치캐치.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송재혁 교도님의 글, 경계는 나를 키우는 스승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평소보다 업무가 밀려 몸과 마음이 몹시 분주한 날이었다. 그때 한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겠지만 그날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밀어 올랐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고객에게 똑같이 날카로운 말투로 화를 내고 말았다. 순식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 불편해하는 고객의 표정을 보며 아차 싶었다. 그렇게 고객을 돌려보낸 뒤 마음이 죄책감과 후회로 몹시 괴로웠다. 퇴근 후 마음공부 일기를 펼쳤다.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선 멈춤을 실행하며 깊은 호흡을 했다. 그때 교무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번에 화를 내는 것이 수만 겁의 공덕을 태워버린다는 내용과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으로 알라는 가르침이 가슴을 울렸다. 본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여 화가 없는 것인데 내가 옳다는 생각과 바쁘다는 핑계에 사로잡혀 분별심을 냈음을 깨달았다. 그 고객은 사실 나의 참을성과 공부 정도를 시험하러 온 역행 보살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본성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을 조금씩 걷어내 보았다. 만약 그때 내가 단 3초만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경계를 대조했더라면 어땠을까?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유사한 경계가 오면 우선 입을 닫고 마음속으로 이론상을 그리며 마음의 온도를 1도 낮춘 뒤에 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대의 거친 말이 마음이라는 거울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처럼 다 흡수해버리는 공부를 하겠노라 결심했다. 이번 일을 통해 경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법문을 온몸으로 배웠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가장 치열한 솜방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덕분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정했다. 첫째, 경계가 올 때 일단 멈추는 것이다. 화가 나려는 순간 입을 닫고 숨 한 번을 크게 쉬고자 한다. 둘째, 그렇게 번뇌가 가라앉은 자리에 원래의 맑은 정신이 온전함을 채운다. 셋째,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법신불 사안의 뜻에 맞는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일터와 가정에서 꾸준히 연습하여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녹여내는 공부인이 되고자 한다.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 공부의 길로 이끌어주는 교무님, 그리고 늘 든든한 거울이 되어주는 도반들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송재혁 교도님의 글 경계는 나를 키우는 스승을 함께했습니다. 한동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이걸 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송재혁 교도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방법, 경계가 올 때 일단 멈추고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온전함을 채워서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행동에 옮기기, 이 세 가지 방법 그대로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제이 레빗의 노래입니다. 웃으며 넘길래 듣고 올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3사단 백골교당은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의 의무와 더불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장병들의 모습에서 건강한 군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3군본부 계룡대 교당은 익산성지 순례를 통해 불법연구의 도덕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고 대종사님과 선진님들께서 공부와 훈련을 비롯해 사업하신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과 몸을 기를 수 있도록 매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영육상전 마음공부를 하는 한편 쉼이 필요한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명상 강의와 싱잉볼 소리 명상, 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쉼 공작소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고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타이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타이어 교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동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 못지않게 수시로 타이어 공기압이나 파손 부위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 마모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형차는 앞바퀴, 후륜 구동형차는 뒷바퀴가 더 빨리 마모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약 1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때 타이어 상태를 살펴서 앞뒤 위치 교환을 하는데 보통 X자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또 앞바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앞바퀴에 상태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올챙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광주 원음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태정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8장 법문입니다.

0: 별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대정경 유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여름꽃은 보랏빛이 많아요. 배롱나무도 분홍과 보라를 섞은 듯한 꽃을 달고 있고요. 옥자마도 연보라가 참 우아합니다. 오종종한 들꽃들도 온통 보랏빛이고요. 여름의 컬러는 파랑에 가까운 보랏빛이 많은 듯합니다. 계절의 컬러를 발견하는 기쁨도 요즘 참 큰데요. 7월에 들어서 여름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3장입니다.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은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마음병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은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 그 인격이 무너지고 마나니라.

양심을 챙기고 또 챙겨서 마음병 드는 일 없이 인격 무너지는 일 없이 잘 살아야겠습니다. 연일 습한 기운이 이어지니 지치기도 하는데요. 시원한 곡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반겔리스의 Fields of Coral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안으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며 본래 마음을 잘 함양하는 수행정진으로 일관해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대도의 대법륜을 힘차게 굴리고 저희들 각자의 공부 표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 마음에 적공을 드리겠나이다. 실력은 경계를 당해 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실력이 쌓인다고 하셨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의 힘으로 참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으로 능히 한없는 폭락과 지혜를 장만하여 곳곳에 희망이 되고 동남풍을 불리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으며 법의 인연이 날로 깊어지도록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해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54장에서 57장, 법어 58쪽에서 5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며, 사리 연구는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궁구하여 깨치자는 것이요,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는 것이요, 밝혀놓은 참 지혜를 계속해서 닦아 어둡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작업 취사는 마음을 바르게 잘 쓰자는 것으로, 악업을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요, 복을 계속해서 새로 짓자는 것이요,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선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제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의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증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선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리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미 로봇 성직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사제도 등장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입력해서 설법을 하게 하는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리 연구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소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리를 아는 것과 사람이 사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우주 자연과 생활 세계의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말하자면 일과 이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일의 이치라고 풀이합니다. 그것보다는 일과 이치로 보는 것이 맥락상 순리적인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리 연구의 기본은 사막 동식 공부, 즉 세발 동식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세발 동식 공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신수양이나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는 입정 상태에 드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을 입정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휴식 수준의 불명상, 물명상이나 멍때리기 하는 효과의 연장선에서 입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자신이 주제로 삼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세발 동식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사리 연구하는 것과 사람이 사리 연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의 12이해와 우주 자연의 대소유물을 알아야 하는 까닭, 이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 즉 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겨나려면 서로 감응하여야 됩니다. 원초적 감응이 다름 아닌 으뜸원

0: 자, 원식입니다. 연기질로 된 모든 존재는 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존재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광절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쓴 황극경세서의 관물편의 4편에 일감일응이라는, 일감일응이 만물의 이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키가 모든 만물에 통하여서 그 사물을 있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을 펼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감일응,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도 식즉생의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작용은 본능적으로 하는 작용과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 바로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알게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개념을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감응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식 요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만 아는 사람의 번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갈비찜을 좋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갈비찜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탕만 되더라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번역자가 요리를 모르고 그 낱말만 알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발 동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문편 14장의 법문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연기질의 짜임으로 된 존재입니다. 생활세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형이하학적인 욕구이고 정신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조차 뛰어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형이하학적인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심이 난 이후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우주의 본성이나 진리 자체를 알아내겠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성인,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되실 때 하늘과 그룹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친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소태산 성전의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전의 부모님께서는 그 질문의 해결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적 부모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갖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때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어야만 자기만의 질문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전처럼 어린이 시기에 질문을 갖는 것은 전생에 공부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과 의식해서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능적인 차원과 의식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의식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어머니 젖을 빠는 동작은 배우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식주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모두 저절로 알고 있는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질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저절로 아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은 자연식 또는 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진보한 의식적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 욕구의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격이 달라진 욕구는 의식주 욕구를 넘어서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주 욕구를 실현하려는 단계의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것의 차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의식해서 아는 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 욕구는 사물의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선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자연권의 욕구,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미는 미학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미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사물의 조화와 균형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진선미 욕구는 의식주의 실용적 욕구를 넘어서서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때 품으신 파란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심은 실용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일원상 소원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표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과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만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면 비교적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배워서 알아내는 방법,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워서 알아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학습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반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주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스승과 동료들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7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스승과 동지에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물치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이치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인과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은 음양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소태산 성존이 말씀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물치지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몰랐던 원리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경물치지와 함께 격사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격사치리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만들면서 그의 유물사관을 체계화했습니다. 드러커는 신문기사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에서도 격사치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선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되고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문의 가짜뉴스나 편파 보도도 추려내어서 바로잡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나 지식을 알아내는 것은 분석과 추론, 직관의 두 길이 있습니다. 경물치리, 격사치리는 분석과 추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보다도 높은 단계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과 중심을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통찰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관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선, 무시선 무처선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은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단전호흡의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선 부처선은 생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선종은 수많은 공안을 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러한 공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크리스트교는 질문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차원의 신앙적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일찍이 사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펴낸 수양연구요론에는 137개의 문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관한 질문, 인과보응에 관한 질문, 계행실천에 관한 질문, 자연현상에 관한 질문, 매우 세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서는 20개의 의두 요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씨앗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연구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마할 사리 연구의 조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개의 문목, 20개의 의두 요목,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각자의 개인 맞춤형 질문을 만들어서 연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천하의 큰 돈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사람이 됩니다. 주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처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줏대가 바로 서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진리를 연마해야 됩니다. 내가 연기질로 짜였다는 것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연기질과 나의 연기질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관계를 연마해야 됩니다. 넷째,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생의 업인지 현생의 업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어떠한 업을 만들고 있는지를 연마해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업도 있고 현생의 업도 있습니다. 전생업이라고 달게 받으면서 참회 반성하고 현생업이라면 내 안에 업장을 녹여서 긍정적인 선업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마해봐야 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연마를 하면서 나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인 합의를 연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소성대 정신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자는 뜻도 있겠지만 작은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인과관계, 음양상승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마하고 자기가 처한 지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 이것을 연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처한 현실이 음양상승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연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업을 짓고 자기 줏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한 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주머니,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주머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의 인과 원리에 대한 그런 의심주머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에 언제나 의심주머니를 챙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도 맞아떨어지는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성리학적 질문과 함께 각자가 산업공상 직업관에 가지고 있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리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전에 표준화되어 있는 화두만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독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검색하는 기술보다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능력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배워서 하는 방법, 관찰해서 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두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바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수야.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인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 오늘은 4대 강령, 청각장애인 지원보훈, 불법활용, 무아봉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교류도에서 보면 거북이 형상을 떼었다는 말씀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거북이 형상을 뗀 중에서 네 발의 4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네 발의 4대 강령이 발의 4대 강령을 그 대종사님께서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몸체만 있으면은 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리 전체를 묶어 놓으시고 그 네 발에다가 4대 강령을 둔 것은 그와 같이 활용해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잘 보셨어.
1: 그러한 그 4대 강령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4대 강령이 교단적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랄까 개요를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2: 아, 그럴까요?
1: 네네네네.
2: 그 문호 이광수 선생이
1: 아, 네.
2: 우리 불자의 노래를 지셨지 않았어요?
1: 그렇습니다.
2: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1: 예.
2: 건져줘 살려줘 울리지는 저 소리
1: 예, 예.
2: 그 말 가사가 있죠?
1: 예. 그 가슴이 쩌릇쩌릇합니다.
2: 아, 네, 네, 네. 참 가사 잘 지셨어요.
1: 네네네. 네, 네.
2: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하나 꼭 챙겨오는 것이 귀중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1: 제일 중요한 거 싸가지고 나옵니다.
2: 사대강령이 그 보따리 역할을 해요.
1: 예, 아,
2: 교복을 네. 하나로 탁 싸는 보 들고
1: 아,
2: 들리기
1: 그,
2: 좋게
1: 그렇군요.
2: 보따리 네네. 역할을 해요.
1: 네네네. 네.
2: 사대강령은 교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법위가 올라갈수록 법위가 향상될수록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1: 예.
2: 그래야 중도에 하차하지 않아요.
1: 네.
2: 중도에 변질되지 않아요. 탑도 제가 원로 종어관 앞에 탑을 이렇게 했는데
1: 네.
2: 그 하나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주워다 제가 싼 거고
1: 네네.
2: 하나는 기성품을 그 기사가 와서 싸주었는데 딱 잣대를 대고 아주 정확하게 싸 올리더라고요.
1: 네.
2: 그 중심이거든요.
1: 예.
2: 중심을 잃지 않아야 집이나 탑이나 모든 물건이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1: 특히 다리가 그렇습니다.
2: 응?
1: 다리.
2: 다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1: 네네.
2: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4대 강령이에요.
1: 네.
2: 교법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4대 강령이다. 주사님이 나를 존경하라는 거는 몰라도.
1: 별 말씀 다 하세요.
2: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종사님을 배웠다. 그런 거 하나 들었거든요.
1: 네.
2: 아주 우리 교단 초창기에 설법 가운데 그 주요 덕목을 이루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원불교는 삼교를 통합한 종교다.
1: 네.
2: 유불선 삼교.
1: 네.
2: 그 교의를 통합 활용하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래서 원불교가 불교를 혁신해서 세계 종교를 혁신한 본의를
1: 네.
2: 삼교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1: 예.
2: 요즘에는 그 말씀들을 많이 안 해.
1: 아, 그
2: 사라져 버렸어.
1: 네네.
2: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대강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삼교 통합 보따리를 삼교니까
1: 네.
2: 교리가 얼마나 많아요.
1: 그렇죠. 네.
2: 원불교 교리, 불교 교리,
1: 네.
2: 도가 교리, 유교 교리
1: 네.
2: 이렇게 많은 교법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니까 두 다리가 아주 기념한 것이지요.
1: 네.
2: 그런 역할을 사대강령이 한다.
1: 네.
2: 주로 이제 종교를 보면 한 사람은 개인이 어떻게 인격을 이루고
1: 네.
2: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을 두고 해요.
1: 네.
2: 근데 원불교 교단은 우리 전체 교단이 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까 거북이 얘기하셨죠?
1: 네.
2: 내 발이 이런 쌍을 선두로 해서 네. 진행해 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1: 네.
2: 우리 교단 전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사대강원이 아주 축약적으로 아주 잘 밝혀주신 거예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우리 원불교는 상징이 일원상 아닙니까?
1: 네.
2: 일원상이 삼교 교의를 통합한 본의가 거기에 제일 많이 발현되어 있고 또 교법을 이게 삼교 통합의 교법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사대강령이 아주 핵심적으로 밝혀져 있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이 이거예요. 설법을 할 때에도 이 사대강령의 본의를 잘 살려서
1: 예.
2: 쉽게 간명하게
1: 네.
2: 정확하게 좀 그 흥미롭게
1: 네.
2: 요새는 흥미가 없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1: 그렇습니다.
2: 그런 건 좀 네. 재미있게 나는 걸 재미있게를 잘 못해. 그 인기가 좀 떨어진다니까요.
1: 그래도 근데 진지하게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2: 우리 이제 예타원님은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예화를 안 들어버려요. 순 교리로만 가지고 설법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잘해요.
1: 네.
2: 근데 아주 놀랬어요. 그거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 사대강령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 그 법기를 본다 그러거든요.
1: 네.
2: 법기는 법을 담는 그릇,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깃털. 그래서 깃털 기자도 쓰기도 하고 그릇 기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 교도가 되면 이 교법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잘 마음에 이해하고 깨닫고 담아두는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릇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넘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받들들 못해요. 이미 담아져 있는 것이 있으면 또 담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2: 그게 무엇인가를 꽉꽉 채워놓고 새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법기가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비워버릴 수가 있어야 늘 그 자리에 새 법을 담을 수가 있는데 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대강령의 주요 뜻이다. 법 사대강령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법을 아무리 진실한 법을 자꾸 퍼부어도
1: 네.
2: 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법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러므로 이 불가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규가 되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 그 전생부터 수행해온 닦아온 그런 그릇이 아니면 법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배우면 아무리 광대한 아무리 큰 그런 법이라 할지라도 다 담을 수가 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1: 아, 네.
2: 어렵다는 말을 가끔 해요. 어렵다는 네. 말을. 그런데 법기가 되면
1: 네.
2: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예.
2: 넘치는 것도 없고 사대강령의 본의 의미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으면 자기가 법기가 된 것이다.
1: 예.
2: 그에게는 어떠한 법을 설해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다.
1: 예.
2: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사대강령은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2: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원상이에요.
1: 네.
2: 일원상과 사대강령의 관계성. 일원상을 배울 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요. 모시고 있어요.
1: 예.
2: 그런데 일원상을 배우고 일원상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일원상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깨닫고 있는 분이 일원상을 숭배하고 신앙하는 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식과 아르마리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그 고집된 정해져버린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형상 없는 진리의 광명과 위력을 신봉하지 못하고 숭앙하지 못하면 헛개비거든요.
1: 네.
2: 교법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4대 강령이다. 그러지만은 그 아울러서 이 4대 강령의 교의가 이론상과 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1: 네.
2: 이론상과 둘아닌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그 신앙의 근본한 그런 정신력을
1: 네.
2: 항상 갖추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4대 강령을 신앙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뿌리고 그 법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1: 네, 네.
2: 그래서 교리도를 할 때 가장 위에 이론상이 있고
1: 네.
2: 그 네 발로 4대 강령을 딱 정해주셔서
1: 네.
2: 4대 강령 의미와 이론상의 관계성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냈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잘 공부해요.
1: 네, 네. 4대 강령의 중요성을 이제 받들었고
2: 네, 네.
1: 4대 강령의 제일 처음에 대중상 내주신 정각정행 정각정행을 우리가 어떻게 그 활용하고 알면 좋겠습니까?
2: 세계적인 철학가 파스칼이 불란 사람이죠?
1: 네.
2: 아주 쉬운 말을 해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2: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죠.
2: 그러니까.
1: 네, 네, 네.
2: 그 말 한마디가 세계인의 가슴에 처매져 있는 그런 철학자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 네.
2: 생각하는 거, 이것을 바르게 하라. 정각. 생각이 없었다면 과보도 없는 것이죠.
1: 네.
2: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가 인간인도 될 것이 아니고,
1: 네.
2: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왔고, 행동으로 인해서 업이 조성되었고, 그 업으로 인해서 육도 수레바퀴 속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사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생사고락.
2: 생사와 고락이 생각으로 인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잘 하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생각을 원만하게 하라, 그 가르침이 정각이거든요.
1: 예.
2: 정각 그러면 교법을 바르게 깨달으라. 이것을 정각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1: 네.
2: 또한 너의 영성, 성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라. 이것을 정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네.
2: 그런데 정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데 있어요.
1: 아, 생각하는 데 정각이
2: 있다. 그럼요.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정각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1: 예.
2: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좀 성성해야 돼요. 정각이라는 개념을 잃지 않고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것이 정각이다. 생각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생활을 해나갈 때 그런 정신으로 해나간다면
1: 네.
2: 정각정행의 바른 길을 더욱 잡은 사람이다. 그리 네. 생각을 해요.
1: 네, 네.
2: 정각의 반대말은 편각이죠. 편각.
1: 아, 네, 편각.
2: 예. 좁게 생각한다. 편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좁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 원불교가 원불교다운 것은
1: 네.
2: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심에 불교, 기독교가 있고
1: 네.
2: 또 불교, 기독교를 중심에서 또 많은 종교가 태어났고 그 종교마다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근원은 같지만은 제도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은 다르다 말씀이죠.
1: 네.
2: 그래서 많은 혼돈을 일으켜요. 그런데 정각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법이 오로지 하나로구나. 한 뜻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각이거든요.
1: 예.
2: 정각.
1: 예.
2: 성현의 말씀을 정각하고 보면 아, 다 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지요.
1: 네.
2: 수동끼리 서로 배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 사람 왜 그래? 자기 사상과 뭐지 맞지 않으면요. 딱 금을 끄어서 칼로 비워버려요.
1: 그러기 시작하면 일반인보다 더 깊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1: 네네.
2: 그래가지고 자기 아상, 자기 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1: 네.
2: 상대방을 영 그렇게 그렇지게 봐요.
1: 예.
2: 우리가 그런 것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교법 지식이 네. 정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 예.
2: 정각을 이룬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네.
2: 그리고 정각 정행이잖아요. 정각이 나오면 정행을 하는 것이죠.
1: 네.
2: 원불교는 정각을 하도록 그 교법을 제정 것이고 그 교법을 가르치시고 교법을 활용해서 모든 교도를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정각의 의미가 참 큽니다.
1: 그렇겠죠. 네.
2: 예, 네. 크고 출가 제가 간에
1: 네.
2: 출가라는 관념, 제가라는 관념을 씻어버리고 서로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대종사님은 본의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 성품의 근본 정신에 그 정각 바르게 깨닫는 정신으로 교복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각으로 가려면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1: 네.
2: 그런 연후에 바르게 깨닫게 되죠. 바르게 깨닫게 된 후에 그 깨달음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 네.
2: 그러니까 정각은 회복을 구하는데 바로 그 중간자예요.
1: 네.
2: 중간자이기 때문에 내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참 정각인가 정각이 아닌가 이에 대한 판별이 분명히
1: 네.
2: 갖고 있어야지.
1: 네, 네.
2: 이게 여기에 좀 흐리거나 흐리멍텅하면 그건 도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1: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정각 정행인데 정행을 바른 행을 위해서는 먼저
2: 정각을 해야 한다.
1: 정각을 해야만 바른 행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네네.
2: 그렇죠. 그래 정각 정행 같은 것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1: 네네.
2: 심행이니까.
1: 네네.
2: 마음으로 정각을 하면 몸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네네. 것이다 그 말씀이죠.
1: 이 몸은 결국 마음 따라가는 거니까요.
2: 그렇죠.
1: 네네. 네.
2: 하나예요. 몸.
1: 네.
2: 사실은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데 몸과 정신.

0: 소태산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바가 그 본의가 무엇인가를 네. 잘 투득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래야 돼요. 과학에서도 지금 증명해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이걸 과학이 증명한다니까요.
1: 네, 네, 네.
0: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과 저것은 둘이다. 이것과 저것은 천만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관련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다.
1: 예.
0: 이런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 네, 네, 네. 그 정각정행은 이렇게 받들고
0: 예.
1: 이제 두 번째로
0: 벌써 끝났어요?
1: 예, 지은 보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자.
0: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죠. 요즘 세태가 참 우습게 돌아가요. 부모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부모를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끼리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부모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은
1: 네.
0: 조금 자력이 생기면
1: 네.
0: 자력만 의지하고 부모 은혜를 배타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부모 은혜만 그러가도요. 천지 은혜도 그러죠. 그 은혜를 잘 알면 천지 은혜와 내 몸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요.
1: 네.
0: 보은 의도를 행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은혜도 천지 은혜 하도 크니까 그냥 망각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난리지요, 난리. 요즘 일기 보셨어요? 요즘 일기는요, 그냥 소나기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가 그냥 맑았다가 요지경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순리자연하게 천지가 운행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이것이 천지 배은에서 온 것이에요. 부모 배은에서 온 결과, 천지 배은에서 온 결과, 동포 배은에서 온 결과, 이것이 다 배운에서 온 과보거든요. 이걸 잘 지각해가지고 어쩌든지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자세로. 보은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의무를 행하려고 잘 안 해요. 사람이 인품이 높아지고 인격을 갖추면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거든요. 책임과 의무를 처발해 버려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혼돈으로 가는 일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배은하는 방향으로 은혜 입은 것을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가정이, 개인이 다 도태되어가는 고를 장만해가는 소위가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런 식으로 내가 있는 것을 베푼다 하면 나누자 이런 말은 잘해요. 그것을 은혜를 입었으니 나누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네가 갖고 있으니 베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에 보답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우리 대리모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은 이미 너는 은혜를 입었다. 이걸 전제 조건이거든요.
1: 그래서 지은을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
0: 그럼요. 지은을 먼저 넣은 거죠.
1: 그 지은 속에는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의미도 저는 포함이 좀 된 것 같아요.
0: 해롭다는 것을 은혜로 바로 생각할 수는 없죠.
1: 예.
0: 해로운 것을 은혜로 바꾸는 것이
1: 예, 예.
0: 바꾸는 것이
1: 네네.
0: 신앙의 본이고
1: 네.
0: 수행의 본이고
1: 네.
0: 사람다운 인품 본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바꾸는 것이죠.
1: 네네네.
0: 해로운 것이 바로 은혜는 될 수는 없죠. 그런데
1: 네.
0: 해독을 내가 아 내가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아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1: 네.
0: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1: 예, 예, 예.
0: 해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은 아니지
1: 네,
0: 않아요?
1: 네, 네, 네.
0: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 네.
0: 지은 보은하고 정각 정행하고가 둘이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네. 깨침으로써,
1: 네.
0: 깨침으로써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은혜가 해로 될 수 있고, 해가 은혜로 될 수 있다고는

0: 과정에서 그 본인이 갖춰야 될 마음 준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근본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해야 되겠죠.
0: 네.
1: 또 스승님의 가르치심, 대종사님의 가르치심,
0: 네.
1: 또 내가 깨달은 바로서 이 성품 광명을 항상 본받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리라는 깨어있는 정신, 그런 정신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0: 네.
1: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사람마다 즐거운 걸 좋아해요.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그렇잖아요? 그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0: 네.
1: 예, 근본이 낙이거든요. 그 근본이 극락이에요.
0: 예.
1: 극락이에요. 극락인데 어째서 나에게 극락이 돌아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0: 네.
1: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고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낙으로 바꾸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고 수행이고 근본적인 수도자의 정신이죠.
0: 아무튼 지은 보은은 뭐그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행하는 것이 이제 지은 보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1: 그렇죠. 이게
0: 해봅니다.
1: 아까 말씀했죠. 해독이 돌아올 때, 그때 은혜를 발견하라. 그 말은 그 해독이 은혜란 말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치심, 성품의 근본자리, 우주마니의 근본자리는 은혜시다. 그런데 저가 나한테 해독을 베풀어 올 뿐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리에 있어서 저가 해독을 베풀어 온다고 나도 해독을 한다면 그건 죄로 짓는 것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죠.
0: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정각정행과 지은보훈을 받들고 그 다음에 불법 활용과 무아봉궁은 요 다음
1: 다음
0: 시간에
1: 시간에.
0: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도 4대 강령 중 나머지 불법 활용과 무아봉공에 대해서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불법 활용을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2: 제가 원광대학교 교학과를 졸업하고 처음에 직무를 받던 것이 정화사였어요. 법사님하고 태타원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정화사 직원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프린트본으로 배웠어요.
1: 네.
2: 불교 정전이 있다가 원불교 교전으로 발행한 것은 이제 그때 이제 교정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다시 교정하고 또 프린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밟아서 원불교 교전이 나왔거든요. 인쇄본으로. 근데 그때 이제 불교 정전에는 불교 보급 그렇게 돼 있어요.
1: 아, 불교 보급.
2: 예, 네. 불법 활용이.
1: 네.
2: 응산종사님이 그 회의 때, 아, 이거는 불법 활용으로 바꿉시다.
1: 야.
2: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1: 네.
2: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1: 네.
2: 그 이제 바뀐 거예요. 불법 활용으로. 같은 뜻인데, 불교를 보급한다는 의미하고, 불법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1: 네.
2: 그때 참 잘 됐다. 그때 한동안은요.
1: 네.
2: 불교 보급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수도만 하고 원불교는 교화만 하고
1: 아하, 그렇게
2: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는 못 한다고 우리가 거부를 했죠.
1: 네.
2: 불법 활용은 부처불자하고 법불자하고 따로 띄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1: 네.
2: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이렇게 불법을 붙여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오늘 그 불법 활용은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을 법대로만 놓아두면 법이 아니지 비법이지요. 법을 잘 활용을 해야지. 이 불법 활용 의미가 아주 심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아무리 부처라 할지라도 그 부처를 활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생화 같은 것이죠. 마음의 부처 심볼 그 마음 부처님을 잘 활용을 하자. 그게 불법 활용. 법을 떠나서 부처님을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섬기기만 하지 말고, 잘 활용을 하자. 금은 보화를 그냥 농속에다 가둬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빛나게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법으로 규제된, 법으로 정해진 그 이념을 떠나서 순수한 부처님.
1: 네.
2: 부처님. 그 부처님, 마음 부처님을 잘 활용을 하자. 그것이 본의예요.
1: 네.
2: 불을 잘 활용하자.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성숙해야 되겠죠.
1: 예.
2: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익힐 때 법이 존재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법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에 젖어들고 사물에 적응해가지고 법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1: 네.
2: 그런데 아무리 일에 몰두하더라도 신불, 마음 부처님은 떠날 수가 없거든요.
1: 네.
2: 법은 떠날 수 있어도. 그러므로 신불 이론상 마음 부처님을 활용하는 것이 이 불법 활용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죠.
1: 예.
2: 더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이 법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 첫째가 이론상이에요.
1: 네.
2: 이론상을 잘 활용하자. 그 다음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1: 네.
2: 그 다음이 공부 요도 삼학팔조.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훈련 과정과 우리 4대 강도 그 다음에 순환에서 돌아가죠. 이런 불법을 잘 활용하자 하는 것이죠.
3: 네. 네.
2: 활용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는가요? 심신작용할 때 하는 것이죠.
3: 네.
2: 활용이라는 것은
3: 네, 네.
2: 심신작용을 모두 쉬고 수양할 때에도 불법을 잘 활용해서 수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사리 연마를 할 때에도 불법을 활용해서 사리 연마를 하는 것이 가장 성리 공부로도 훌륭한 일이고
3: 예.
2: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활용은 어디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전부 불법으로 다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말씀하죠.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게 나는 내 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3: 네.
2: 내가 죽음에 이르를 때에도 내가 병고에 늙어서 이제 병고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떠한 사물을 접근할 때에도 늘 마음 가운데 표준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3: 네.
2: 그럼 문제가 착착 해결되거든요.
3: 네.
2: 내가 겸손해지는 것도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겸손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네. 위력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3: 네.
2: 저는 말이죠. 내 방이 원로원에서는 제일 넓어요. 정화관이라 정남들 숙소는 방이 제일 넓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남들은 짐이 좀 많아요. 생활은 가정이 없으니까 모든 짐을 한 방 안에다 두고 살아야 돼. 그러니 손님이 왔을 때 제일 좀 구차해요. 구차해요. 그래서 정화관은 체육실 앞에다 내가 음료실을 꾸며놨어요. 근데 아무도 활용하고 나만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로 음료실을 꾸미고 보니까 좀 체면에 좀 깨끗하고 좀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꽃을 잘 동서남북에서 만들어 두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꽃꽂이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그늘진다가 이제 생활을 두면 물 줘야죠. 그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죠?
3: 네.
2: 그래서 이제 생활을 안 하고 조화로만 했다. 요새는 얼마나 조화가 발전했는가 몰라요. 그 조화로 꽃꽂이를 잘 해놓으면요. 생화 꽃꽂이보다 낫어요.
3: 아, 그렇습니까?
2: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그 정신으로 해요. 누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근본 정신이 그러한지라 그것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다.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와 같이 모든 대인접을 사람을 대할 때나 그 일을 할 때나 비록 죽음을 당할 때까지도 그 불법 활용의 의미는 모두 스며있는 것이죠. 불법을 알기만 하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 썩은 법이죠. 불법을 언제든지 활용, 생각을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때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같이 극락이 어디 있어요. 그게 불법 활용이죠. 또 사람이 방문에 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허튼 말을 하지 않고 또 교화로서 말을 하고 법으로서 말한다면 그게 불법 활용이죠. 밥 먹을 때도 말이죠. 괜히 정치 얘기 나오고 예? 그렇게 밥 먹는 것이 불법 활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을 때는 불법 활용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잘 때는 어쩝니까? 잠을 잘 때도 똑같아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기서 할 일이나 저기서 할 일이나 불법 활용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불법 활용은 매우 의미가 광범합니다. 어느 하나에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저 응산 정사님이 불법 활용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다 그러자고 하시더라고.
3: 아.
2: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법을 활용하는 것하고 부처님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좀 구별해 볼 때는 구별해 보고
3: 네.
2: 합해서 볼 때는 합해서 봐서 되게 이제 불화령하면 교법, 교법을 잘 쓰자 하는 면으로만 치중해서 말을 하는데 불화령 근본은 신불, 마음부처님을 잘 활용하자. 우주불, 우주 안에 가득하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부처님을 잘 활용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 원로원에 저 가이스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그 나무를 누가 함부로 잘라버렸어요. 그 이 줄기 하나를 잘라버리면요. 다시 그 줄기가 안 살아나요.
3: 그렇습니다. 네.
2: 그런 나무를 누가 그냥 싹 비워버렸어요. 이렇게. 자르는 사람은요. 그 나무 아래 또 뭔 식물이 있거든요.
3: 네.
2: 그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통하는 거, 허언이 보이는 거.
3: 예.
2: 이것이 가로막혀 있어서 안 보인다. 이걸 비워버려야 통언이 보인다. 이래서 비워버린 거겠죠. 내가 그런 뜻을 모를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나무라는 것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을 알아야 돼요. 또 미거든요. 진선미일 때 미. 그 자연은 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3: 네.
2: 또 자연은 활용같이
3: 네.
2: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파지한 후에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대각전 앞에 꽃나무 하나가 있어요.
3: 네.
2: 대각전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어요. 작은 소실에서. 근데 내 마음대로 전지를 좀 했어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중산 정광훈 법사님이 오셨어. 아, 누가 이 전지를 이렇게 해버렸노?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지법을 어디서 배웠나?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깜짝, 아, 내가 전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연은 미. 미. 자연은 아름다움이 있다. 그걸 실용적으로만 하지 말고 미를 살려서 해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거기서 배웠어. 근데 대체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불법이다. 그 말씀이죠.
3: 네.
2: 그렇잖아요? 사람과 대화를 잘 살았냐? 건강하냐? 이런 네. 대화만 하죠. 근데 거기에 불법이 있다 말씀이죠. 불법 없는 곳이 없어요. 불법을 활용해서 어묵동정 간에 생활을 한다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3: 네, 네,
2: 네. 이게 불법을 응용해, 불법을 잘 활용을 하는 말은
3: 네.
2: 꼭 어디 어디에 정해져 있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사, 모든 생활, 생사고락에도 전부 불법 활용이 관여를 한다.
3: 네, 네.
2: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예, 예. 새로운 종교 원불교로 그 불법 활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핵심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응산종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응산종사께서 그 열반 전후에 열반 전에 불법은 물 같은 것이니 물 같이 써라 그런 그 마지막 법문을 남기셨다고
2: 예.
3: 그런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2: 아, 예.
3: 아무튼 물 같은 것이니 물 같이 쓸 수 있고 그렇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제일 끝에 이제 무아봉공을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무아봉공은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아봉공이 돼야 돼, 이 세 가지를 원만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이 무자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교법이에요. 무자.
3: 네.
2: 공, 무. 설법을 할 때, 개송을 질 때, 특히 개송을 질 때 많이 활용되고, 성품을 말할 때, 공, 무가 많이 활용이 되죠. 무라는 의미는 절대무.
3: 네.
2: 아무것도 없다. 공도 없고 색도 없고 언어도 없고 사변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것이 무 진정한 의미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사량할 수 없는 것이 무 본질인데 무를 많이 이용해서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무화 그래놓으면 나를 없애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수행하다 보면은 나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나가 없으면 천지도 없고 나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3: 네.
2: 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나가 없는 것 하면 그러면 호망 아니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종교자 회의를 원불교 총부에서 한 일이 있었어요. 승산 정사님께서 이 무화봉공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3: 네.
2: 아, 그러니까 천도교 대표가 강의 끝난 후에 무화봉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화라고 하시는데 무화해버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찌 무화를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3: 아, 예.
2: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승산 중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무화는 대야입니다. 큰 나를 말하는 것이지 없는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나를 확대해서 무한히 확대해서 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3: 네.
2: 수긍을 하고 시작 지내갔는데
3: 네.
2: 이 무화의 의미는 하나는 유아 오직유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실 때
3: 예.
2: 유아
3: 예.
2: 그 유아 그 무화는 유아하고 하나이죠. 유아와 뜻이 같은 뜻이죠. 또 대야하고도 뜻이 같은 것이고 이 무화는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요. 꼭 무화라고만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무화에 대한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무는 말이죠. 절대무지요.
3: 네.
2: 절대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췄다는 뜻하고 같아요. 무 참된 의미는 그 반야심경에 공즉색 색즉 공 공이라 하는 것은 색으로 가득 찬 것이고 색이라 하는 것은 본래 빈 것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라 하는 것은 유와 같은 거다 그 말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무에 대한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무에 대한 의미를 충실히 잘 알고 무와 뜻 내가 없다는 말을 보니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비로소 무화봉공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정원에 올 겨울이 어지게 추웠어요? 아, 초겨울에 말이죠. 이 수선화 줄기가 그 이파리가
3: 올라왔습니다.
2: 또 올라왔어요.
3: 네, 올라왔습니다.
2: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수선화 너 어쩌려고 지금 나왔냐? 하고 나왔어. 아, 저것이 이 겨울을 어떻게 살려고 나왔는고. 요심히 그것만 보았어요. 오다 식당 가는 자리에 있길래.
3: 네.
2: 겨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이것이 안 얼고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3: 아,
2: 참. 천지 이치가 묘하다. 근데 이제 봄이 돌아오니까 착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이치가 있더라니까요. 아, 그런데 나무나무 사이에서 큰 초록잎이 솟아오르고 잎이 막 네. 피어오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것이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물기를 끌어올리고 이파리를 피고 저렇게 사용하는가. 식물은 무의식, 의식이 없는 건데 어떻게 저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저건 필지 사은께서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응? 우리가 말이죠. 저 숨을 쉬잖아요. 내가 쉬는 것 같죠. 근데 실은요. 사흥께서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려고 해보세요. 안 쉬고는 못 봐오지요.
3: 안 쉬면 죽습니다.
2: 안 쉴 수가 없어요. 그 내 뜻대로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와 같이 나와 사흥님은 둘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 영명한 광명과 그 위대한 기운이, 연기가 오직 하나다 말씀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초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연기로 살거든요. 그런 연기로 줄어놨다, 불어놨다, 줄어놨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화과 경지예요. 이런 경지를 무화라 그래요. 공적 색, 색적 공, 유라는 것이 무고, 무라는 것이 유다. 이런 초월한 생각,
3: 네.
2: 이런 생각으로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무화를 의미를 해석을 해야 그야말로 초화적인, 나를 벗어난 그런 입장에서 봉사를 해라.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하는 입장에서 봉사를 하고 세상에 유익함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라. 가령 감나무가 감을 열었다 말이죠. 감처는 말이죠. 지가 감을 열고자 해서 열었나요? 너 감나무 감 열고 잡아서 열었냐? 그 대답이 없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사원께서 만든 것이라. 저도 만들었지만은 감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지나가는 호랑이도 먹을 거고 사람도 먹을 것이고 옮겨주고 나무를 번식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리리타로 되어 있어요. 자리리타로. 이 세상이 자리리타로 되어 있어요. 무화봉공이라 하지만은 나를 희생해버리고 너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희생해버리고 교단만을, 원불교 교단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지만은 그 근본은 자리이탈로 된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나와 공중이 함께 이렇게 둘 없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무화의 심경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그 승산 종사님이 천도교 대표한테 하신 설명이요.
3: 예.
2: 대야로 생각해라.
3: 네.
2: 우리 그 전통적인 불교에서도 무를 늘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무, 그것은 절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절, 무 그 자리는 광명과 위력으로 충만된 그런 무 자리거든요. 그런 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만 가지고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둘이 아니고 상대의 세계가 아니고 절대의 세계에서 행동하라. 절대의 세계에서 절대를 위해서 행동하고 심신작용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와 너 이런 관계성을 갖고 오지 말고 너와 나와 하나다. 개체와 전체는 하나다. 나와 너는 하나다. 그런 개념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단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3: 네. 이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무화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그 사대강의 끝에다 이렇게 놓아주신 것도 우리 교단이 인격적으로 제향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2: 아, 그렇죠.
3: 예, 무화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 결론 말씀을 마무리 좀 해주시죠.
2: 그 무화봉공이 사대강령 가운데 제일 결어라고 그러죠.
3: 예, 그렇습니다. 끝에 결어, 있습니다.
2: 결론적인 귀결점이 무화봉공이다.
3: 네네.
2: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네네네. 좋은 말씀이죠.
3: 예예.
2: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나, 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야죠.
3: 네.
2: 무엇이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가.
3: 예.
2: 상대적인 입장에서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예요. 품격을 낮추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거다 말씀이요.
3: 네네. 살림도 적은 살림에서 큰 살림이 되니까.
2: 아, 그럼요.
3: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2: 그럼요.
3: 네네네.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은보훈, 불법발행, 무화봉공을 통해서 그 각각 다 큰 의미가 있듯이 그제 끝에 무화봉공의 의미를 더 잘 새겨서 우리 회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불보살들 되기를 기원하면서 4대 강령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마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자동차는 엔진 과열의 위험도 있고 1년 중 가장 무리가 가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에 대비해서 자동차 점검도 하고 각종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름철에 가장 기능한 장치가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을 작동할 때 1단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3단이나 4단부터 시작해서 점차 내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곰팡이 균 등이 원인인데 냄새를 제거하는 살균제를 이용하거나 항균 필터 등을 점검해서 미리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치고 에어컨이 작동되는 중에 엔진을 곧바로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엔진 정지 2, 3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끄면 그 사이 증발기에 있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런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운행 중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자주 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에어컨을 작동하더라도 가끔 창문을 열어서 차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며,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지만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않고, 당장의 이해에는 추후를 살피나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늘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결국 죄업의 구렁에 떨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된 가치를 찾고 내면의 실력을 길러갈 때 우리 삶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겠죠.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군복무.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7월 5일 일요일, 내삼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장 법문 말씀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첫 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전혜경 예비교무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반갑습니다. 교학대 서원광교당 출신 원불교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전예경입니다. 종교에 거부감이 있던 제가 어찌 전무 출신 서원을 세우게 됐는지 지금도 놀랍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금빛 원에 묘한 편안함을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 이 길을 걷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불교의 존재도 모르던 시절 동생과 아버지의 권유로 간 청년 마음 훈련에서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창 방황하던 시기에 교모님들께서는 어찌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평생을 찾던 것들이 어떻게 다 여기에 있는지 신기하고 궁금해서 훈련이 끝난 뒤 교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법회를 보고 신성회와 청년 마음 훈련을 하면서 자연히 출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교무님이 좋아서, 원불교가 지니고 있는 따스함이 좋아서였지만 점점 법을 믿고 실천하며 느꼈던 참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와 출가는 어떻게 다른지 고민했습니다. 교무의 마음으로 살면 제가냐 출가냐 구분이 없을 텐데, 하물며 간호사도 타인을 도우며 살 수 있는데 왜 교무여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간호사는 치료를 하지만 교무는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치료는 타령만을 제공하지만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타력과 동시에 자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이 되려면 하고자 하는 마음, 자력이 필요하다. 원불교 교법은 자력을 기르는 데에 가장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이니 이 법을 널리 알려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제도할 수 있도록 하자. 무엇보다 교법의 힘을 믿었기에 전부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만 하면 하하호호 꽃길만 있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출가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모가 되겠다는 선언은 가족에게 혼란과 슬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모르고 가족을 배신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은 극에 달했고 스스로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 서원이 공을 위한 게 맞는지, 사사로움에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인에 담을 수 있을까?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 불공임을 깨닫고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내 마음이 연해지니 상대방의 마음도 연해지는 것인지, 혹은 진심이 통한 것인지 출가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세도반으로서 이 회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동안 세도반 훈련을 났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설레기도 하면서 낯설다라는 기분에 긴장이 되기도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선을 할 때 경직되어 있는 몸, 독경을 할 때 음이탈이 나는 것, 처음 해보는 경정과 목탁, 심지어 합장 인사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고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왔으니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도반 훈련이 끝나도 긴장은 계속됐고 저도 모르는 새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서원관 생활은 의외로 복잡했고 챙길 것이 많았으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오전 4시 30분 아침을 맞이해서 좌선, 선요가, 청소, 아침 식사를 끝내면 8시가 되었고 학교를 다녀오고 저녁을 먹으면 오후 6시, 연부를 하고 일기를 쓰면 9시, 신고까지 모시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고 있었습니다. 또 요일별로 달라지는 연불은 유념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일과도 챙기기 어려운 세도반이지만 주어진 역할은 많았습니다. 3학년 편입으로 들어와 고학년이 된 저는 사회나 주간을 맡아 행사를 진행해야 했고 마이크를 잡으며 능숙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해할 여유도 없이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고 싶었고 빨리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이 부끄러웠고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조급해했고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몸을 움직이니 점점 무리가 왔습니다. 달에 몇 번은 코피가 났고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서야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이런 생활이 과연 나와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길일까? 공부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난날의 후회, 앞으로의 불안 등으로 바른 판단과 취사를 하지 못했지만 모든 분별과 주착심을 놓고 나니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길을 찾았으며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적응이라는 건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성급히 이루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재를 떠나 살다 보니 지금 배울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을 놓쳤고 빈 껍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성의 해도, 개도 결국 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닌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과정을 밥 짓는 것에 비유하면 지금은 쌀 씻는 정도를 알았으니 2학기엔 물 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내년엔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두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영생을 진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전혜경 예비교무의 감상담에 이어 쿠빈의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은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앱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북일교당 유은진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오늘 강연은 정전생편 제12장 설성료로 11조 중 11조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잃어버리지 말 것이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란 나 아닌 모든 상대로서 가장 가까운 가족 중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범위를 넓혀 교도, 이웃 등 서로 상호상대를 말한다. 내 옆에 사람이 잘하는 것을 찾는다는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잘한 것을 클로즈업 시켜 조명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특히 나에게 그런 점이 부족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든 종로를 잘합니다. 양발도 뒤집지 않고 바르게 벗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면 연필, 볼펜, 지우개 등 가재련이 잘 놓여 있습니다. 또 냉장고의 음식도 탄탄히 크고 작은 것에 맞춰 단정하게 배열했습니다. 또 옷장을 열어보면

0: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은 평범한 충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주방의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먼저 내 생활 공간부터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잔댈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칭찬을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인지시키고 가까운 가족, 동료, 지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것을 세상에 잘 살게 하는 작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배움의 장이 다양합니다. 복지관, 동사무소의 수강 과목들, 노래교실, 라인댄스, 기타, 탁구, 요가, 또 요리, 육아, 수예, 수십 과목들이 사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그 잘된 일을 견문하여 이런 사회교육 기관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포양합니다. 그 잘된 일을 잃어버리지 말 것이요. 그 잘된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분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거울로 삼아야 한다 함은 내가 보는 것만으로 끝내면 나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거울이 있으면 나를 그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정리정돈하는 것보다 훨씬 실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평생 어느 한 면에서든지 잘하는 멘토가 있으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가까운 가족, 친지에게 알리면 널리 그것이 세상에 포양하는 작은 실천의 길이고 더욱 잊어버리지 않는 사회적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진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삶 속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 보듯 뜻 행할 때 조금씩 변화할 때 나 자신도 진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지나치지 않고 견문하여 세상에 포양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나 자신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진급하면 그 단체가 진급하고 그 단체가 진급하면 그 사회와 국가가 진급하고 세상이 진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가 발전한 조용한 혁명이라 생각합니다. 자, 결론으로는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잘 관찰하여 나부터 익히고 가까이 있는 대로 알려 세상에 포양하여 알리며 그 잘된 일을 잃어보지 말고 실천하여야 나도 사회도 진급할 수 있는 솔선요로는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법문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70분 39장 말씀. 대종사 매양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해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물어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 없는 정건병을 만들길 위함이요. 열 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끼워주기 위함이니라. 감사합니다.
1: 북일교당 유은진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일부 끝곡으로 최백호와 조지가 함께 부른 개화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내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목리의 돈 내요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마음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유원진 예비교무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반갑습니다. 저는 신창원 교당 출신 주타원 이성현 교무님의 추천으로 출가하여 지금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유원진입니다. 이렇게 공부담을 발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공부 표준을 대중잡아 오래도록 정성으로 정진하기를 다짐하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으로 복학을 하였습니다. 복학을 하면서 저는 저의 서원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외경에 끌리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남에게 나누고 모두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굳히고 외부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전서에서는 정산 종사님께서 원리편 22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혔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법문을 읽고 내 마음의 표준으로 삼는 공부를 한다면 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의 마지막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비우고 상을 내려놓으며 온전함을 챙겨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좋고 싫음,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상을 내려놓고 오로지 끌리지 않으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반주를 해보니 전에 저와 크게 달라진 것을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해져 보니 바깥 경계 이전에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어떠한 상태인지, 경계를 당하여서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당한 경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판단력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는 감정도 포함이 되어서 스스로의 충동과 욕구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도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온전함을 챙겨보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취사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온전함을 챙기고 나의 사심과 이를 분리하여 공익을 위한 바른 판단의 길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하루는 한 도반과의 마찰이 있어서 지도교무님께 문답을 드리러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무님께 위로를 받고 싶었으나 교무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내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의 취사가 잘못되었음을 꾸짖으셨고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듣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 끌려가지 않으려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생각은 가라앉고 교무님의 말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처음 원했던 위로가 저의 사심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서 그 도반에게 불공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반의 취사를 분별하여 끌리지 않으니 은혜로 느껴지고 그 덕에 보원을 해야겠다, 자리타의 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행동에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우를 대하는 저의 마음의 표준을 잡더라도 막상 경계를 당하면 요란한 마음이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또다시 허공 그리고 빈망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온전해지기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사하님께 부동심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열심히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느껴졌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은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도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도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를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그 도반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다 보니 어느샌가 저는 전보다 그 도반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경계를 당하여서 공부를 해보니 이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본래 저의 마음은 정산종사님의 법문처럼 허공같이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나의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니 일체 만물이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이 되고 모두와 상생의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연마하여서 원만한 취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허공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상을 없애고 덕을 미치기에 노력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삼대력을 닦는 공부를 한다면 일체 생명을 품 안에 안고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부이자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한 이 공부 표준을 마음에 새기고 비우고 또 비우다 보면 언젠가 텅 비어서 만물을 소유하는 대인이 되고 허공같이 은혜로운 전무 출신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텅 비어있지 않고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런 대도를 일러주신 스승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실력은 쌓고 마음은 비워서 허공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치고 전해서 낙원을 이룩하고 고해를 헤매는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대종사님의 참된 전법사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유원진 예비교무의 감상담에 이어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강남교당 권태은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이 자리에서 교도님들을 뵈니 교도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광채가 납니다. 네,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보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외할머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원불교에 대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셔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외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며 원불교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당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어학연수하러 가게 된 시드니에서 교당에 본격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외할머니의 권유가 컸습니다. 교무님께 인사드리러 가라고 하시면서 너도 이제 다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님으로 교당에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우리 교당이 양재동에 있던 시절 청년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회 활동 이후에는 영국에서 장기간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 양재동 교당 마당에서 서타원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무님,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2: 그래.
1: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타원님께서는 뒤돌아서 교당 정문을 향해 몇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돌아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2: 거기 가더라도 나 잊지 마.
1: 네,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교당이 없는 나라였지만 유학 기간 중 항상 교법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기 교법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서원을 키우며 마음 공부와 학술 활동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온 신앙 수행 중 기도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당을 다니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지향하는 초등학교의 환경 속에서 종교를 향한 남다른 마음을 지닌 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멈추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도를 가까이 해온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드니 교당을 다니면서 저는 법신불 사은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법신불 사은님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종교가 이름이 다를 뿐 지향하는 진리는 하나이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회 및 유학 시절 그리고 지금은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마음을 살피고 연마에 좋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기도의 대상이 제 개인의 안정과 성장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으로 확장되어 오는 가운데 하나하나 소중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원만히 해서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리라 다짐해봅니다. 기도를 하며 마음 공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느 작곡가 선생님의 음악에 관한 논문을 쓰던 때 일입니다. 당시 평소 하는 기도에 최초 버버의 말씀대로 시대를 따라 이 연구를 해서 학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에 필요한 악보를 구하기 어려워 다소 아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연을 보면 선생님의 음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공연장에 갔습니다. 공연을 잘 봤습니다. 무대를 보니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 스태프 한 명과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릴까? 박사과정 시절 이메일 인터뷰를 한 일 말씀드리고 악보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대기실에 막 들어갔고 스태프가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스태프에게 관련 내용을 급한 마음에 주소 없이 설명하고 선생님을 잠깐 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순간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아상부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하는 수자상까지 잠깐 마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지 않고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교당에 온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좌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마음을 모았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저쪽 무대에 선생님이 관객 여러 명이 둘러싸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이다. 무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부르는 순간 관객 여러 명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조금 움찔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에게 내용에 대해 내용을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이 소속된 기획사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며칠 뒤 기획사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PDF 악보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연구에만 활용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날 사원님께 감사를 올리며 연구를 잘해서 학계에 기여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도에 따라 사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악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경계가 있어서 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힘든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과정은 보다 성숙해지고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공부와 학술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0: 강남교당 권태은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강하솔의 매일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도지역 규화 60년 기념대회를 원만히 마치고 감사의 마음과 규화발전을 위한 완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